0: 네, 네, 네. 어제, 네.
1: 어제 가모. 어제 간?
0: 이야, 네. 아, 자, 자리 만나야 되니?
1: 자야 자리 자와.
0: 어, 우리 그렇게 가서 딱 보고 자, 자야.
1: 양은 자모, 아모, 아모, 뭐라 자야 하니? 너랑 뭐라 하던지, 자야 하니?
0: 엄마한테 불러서 왔어요.
1: 어, 이야, 엄마 끝났다.
0: 자,